0: 눈물이 쏜 거.
1: 그란데.
2: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. 그란데